0: 낚시라고. 매브라만 서프리스타. 더 아무래도 빌리 지리함이 시야드라그나 맵라몬 소프리스타 절대 절대 프리스타로 Frista Swarupto Achalatena Brahma Bab Frista Bana Falo Fada.
1: सुनते रहिए शिवा रेडियो, यहाँ है खुशियों का संगम.